0: 자신.
1: 아요디아, 시로머니, 다샤라타, 라마, 사케타, 런자나, 카이발야, 다마. 아요디아, 시로머니, 다샤라타, 라마, 니라자, 로차나, 사이, 나라야나, 반드, 위모차나, 박타, 파라야나, 프라나 사카, 메레, 프라부, 사이, 라마, 사케타, 런자나, 카이발야, 다마.
0: So now we are familiar with the words of the bhajan. Let's move on now to the tune of the bhajan. Brother Ravi Kumar and Anirudh now give us a slow demonstration of how this bhajan should be sung.
1: This bhajan is being sung in the scale C sharp pancham.